레일라 순 아웃전투 노 저는 생활로 매연에서 받아야 센주다센 아멘디스군 곧 프리츠 네마 백랄던 미르크 세네오다 바테샨 가이 에스미츠 미테란 에타 그레고르 소니메르 바쿤 디스코 여르밭 Bertako beste kanta bat entzengo lobena. Don't wanna help anyone.